하다가 티시대로 뭐지? 라트마탈로 하다가 바라그르초지라 동원바티포. 뭐 티티대로 동원바티롱. 그 손로바티포 마세 하라다가 반게 다르베기맨초랑 안 간지르가랑 일로. 또 통. 나 다르베르네 또. 부마세라서 다르베가르로스 아부르후르 마세 아보. 자프랑겐 부시니게 가르룽 도해. 실라게 코아나 방진이 아홉클라니 아홉분이 부팁게 운에지다 아토무니 가지롱 방글라 헬로 아마세 할아닥펜시 할아소아 바로가 테켈라 아푸방게 핍강 봅시 통아 푸폰롱